Give me the key stage, no Aston Martin 전부 다 입한 척 하느라 S 네 돈 내가 챙길게 난 네 친구 챙길게 네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 나 때문에 한 여자에게 치근대 yeah. I'm all over bitches 그게 너가 망하려진 네가